0: 중심이 노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.
1: 찍히는 거. 맞다 봤을 때.
2: 계속 넣고 가잖아.
1: 어, 그러면은 건드리거나 아니 건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줘도 돼. 세워가지고. 이렇게 해서 찍어서 주면은 찍어서 주면 내가 이제 도포할 때.
3: 其实这个比分啊，在一些关键局上比的还是一个细节，感觉从第一局到现在打的也是一个细节。
2: 嗯，
3: 这两分没有拿到，他分与分之间的联系比较紧密，就是你上一分失误，下一分就容易打得稍微偏紧一点点，谨慎一些。
2: 这一分还是林正勋有准备了，防得挺轻的，也盯住这个落点了。
3: 好的，漂亮，现在给拧了，配合孙颖莎的反手反四。